0: 이금 더 워터폰.
1: 야니 뭐가 나가면 되겠라 금 더 워터폰.
0: 야니 어제 나 알아가지 결혼 안 했으니까 워터폰. 빨리 가놔라. 해도 부었다 가지 마.
2: 그거는 세비 워터폰아. 심마레네 워터폰 워터폰.
3: 가와라 카야나 스토 워터폰 이북인 부어가. 내가 또 기타이다 봐라. 오늘 내가 또 안 떠면 워터폰 다이나.
2: 이신드스그라치. 야나 온라인에 있음 이쁜 보관 와우 가와랑 카이 망한 워터폰 아래 코가 가는 명예 해탈 보니의 드넘바 F 도와나 하키야키야 이쁜 방인 도와라고나 야나 온라인에 있음
0: 보험마대는 가이에로데 있음 요한나 베라키데
1: 이쁜 보관 가와라 망한 워터폰 나지 감와한 명예야 해탈 보니야 도와나 하키야키야 이쁜 방인 도와라고나
2: 가포와 암타나 심카이 아노리야 보로이 가메 드라이브 미 코코나 ne ka bua karun nam ta da sim men de mo ka men star triple one away to for yan broadband data gift
0: ka ta hen kai
2: wonderful together